이마리 박부 구름잡아 이세연이 각 마탕마탕 오이나 따비리 동안동안 바타우람싱 산독두나타 한절이 바시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 드기니 하우직 어묵 봉팜시다 란톡처리 동안동안 바 세이석바싱 드기 로크잡아 마타미쉐이싱 그도기 아한바다 따비라시 Saisakpi Chongtham Kamala Devi ki Khonjalda Bijendra Kumar Sharma na Sairingba Matamishai.

0: 라말레네. 아, 락사레 락사레.
1: 아이, 가나는 헤이 라이브아. 뭐 도움 모르면 뭐 강단은 뭐 시경양 신네 그롱그롱 해도 센토 기동니. 아이 가나노 그림노 하이범 메니 따따디니 능보. 비마. 아이 메나오비. 따디 브르 헤능보. 가나노 하이범니 통간 엠마 통간이 그러마니니 뭐 신이 떠오르시.
0: 바바. 예우네 또.
1: 하, 그래노.
0: 아이 역 상기 필요네. 바자드라. 아이 나 밤방아 때니고.
1: 호이냐. 바자레니 시디. 가나나 피라미노. 하.
0: 보자이 틸럭바 강구네 바. 피로시디 아이 코이마나 온라인다 아이기 신비바네 바.
1: 나만 사나 또 부탁 심막다부. 아이 바바마 이따 핵다데.
0: 이마게 가운데기 아좀 피크라포니다. 두칸다 찰라가 피론 레이바잣바 마탐 수마기 아데기 쿠마이 마야가 오이바니나 미시암 칠리 마얌도 소셜 디스텐싱가 아마 땅앙나 포나테 온라인다 레이바나 파리 레이나 라이셋 마락시다 나 코마나 하이바
1: 오오오 부어제이 레이바 코트바시소 온라인다 레이바 하이바 마차나라 아보나
0: 바바 마하누아이 Baba hoina naha angang oiringe adai pupu khoi bubu hoina angang oiringe matam dadi ipau thadok thajin tauba adagi di pochei thabagi thabaksya kamaina tarongya masigumbasi chanaram dabra haiba
1: ipau thadok thajin gi thabaksi di miwoi bana khunda laita aduna palakpa mapham mamadagi mapham mamada cha thokcha sin tauba thabak inkhang chanaba horakpa dagi Upai makal makal sih, naduna adum pangtuk lagu bazani day biar ma. Hai koi nening sing bata, I pau thana bersih. Siya dana, hai kita bawarul iraga. Hai nening liba mi duna, layri bama pam tu yauna napa, cat kita bama mi, natrakan gari cat pas singda sinaram bapa oba, tenarai. Madai di post office ki kuthang da sel piraga, hai badi tiket nablaga adum thana re.
0: Post office ki kuthang da je sang thaba. Citi thaba hai dubu, kemain thana ramge baba.
1: Se. Baban samlap na hai gese. Imoi, sofa tu dah hanang tu irian na pangkos.
0: Hoi baba.
1: Pamune, kadai, kadai no nangi firor do, se swai su thamse. Korai no ima laga set fat na mung ingla kido ripu.
0: Hoi baba, hai biro ba.
1: Hai ge. Imoi, post office ki kuthang da citi thaba hai bese, makhl makhli, sam na. Ahang bacina amada, aina pau pining liba mi duda, hining liba sing ado, iraba, madu envelope amada, haplaba, madu gi matakta, tungluga dori ba mi dugi maming lepam na sing ba mayek seng na iraba.
0: Aduda.

0: 벨 까나기 파워 파워블 라이딕 딕셔너리 인사이클로페디아 분막 농식 머럭시도 이하우두나 레르 버금버리 떠올리세고 아두나 인터넷 커넥션 떠올바 컴퓨터다 모바일 폰다 다르카 오르바 코딩막 탁탁 했다 한국이 알아버리네 한국이 알아버리네
1: 아두디 뭘봐 나와이기 텔레그램 타바 시티는 시타나 바가 아두디 감독다래
0: 시티 타바 파르셀 나팅 바 타바 부디 돈 마타 우나리 바헴 키로이다 두디 아두 분네 마마 텔레그램 타바 가가 아두디 하우직티 레름도 만드레 보 보체 레이버기 부 오이로 타바기 부 오이로 밍선 바 콧바기 부 오이로 하우직티네 인터넷 기 쿠탕 나 ngam나 빵톡 나 레버 시니네
1: 오
0: 에이 마마 이거 보고 있니?
1: 하,
0: 나 나사노피기 마피머론 온라인 데리비기 아니야?
1: 아,
0: 아이디 강무 강대, 나 사이트를 아마니.
1: 하,
0: 이번에 이 영화로든 나마도.
1: 하마, 호인해, 아니 왕이 나시에 토이누도, 아두다 따라가 나바기 본지다 기세는 바니, 어디 엄마 돈을 주여 우리 애들 꼬아.
0: 예, 아두디 엄마 세살로, 아 엄마 받아버리는 게. 박자리야, 박자리야.

그덕이 아니 수고 오이나 란 독처리 다루 덤발 필름 세대기 소리 센저 마마디 제트라기 아픈 바 콘절다 니마일의 샹템나 세이링바 소리 센점 마사막나 세이랑바 이세 란 독처리

0: 꼬라우나 루돈 예럭바다 우름 랑팜티네 젠실레두나 간비유 낙비유 하이브금 마기 담박다 미쿱 카라기
1: 나타 브라마시부 아픽 바쿠담 마마 마우사기 랭퍼드르바 콩쳇타 야우리바 아상나만기 마우사 아마디 타와이 반부싱기 마우사 아니기 리푼
0: 로이나나 아픽 바쿵강 올라바 나시기 말림다 쇼타바 우락트리 비기안기 람다 아마디 쿠츠쿠라이기 타이방다
1: 아두부 픽타 픽실라바 쿵강 나시다 퉁한나 옌루바데티 마우사기 섹탐디 앙악파 팡나 마미 삼람레
0: 마우샤나 이코이부 포리브라 나트라가 이코이기 탐박다 마우샤힝 리브라 하이바 와항기 자나팜 헤나 토락리
1: 마시다네 마팔레이트르바 비기안기 마하우 땅르바 미롤레시기 와칼람디 쿠트기 잡잡 마팜 종토락리바
0: 레이너리바 리푼 올락리바 타이방팔 아두다기 오이락리바 나시 하이바시다기 탕타락바다나 하이엔기 봉팜다 따가다우리바
1: 아두나 타락리 홍바나 탈라바 콰이다기 나우라바 마탐시다 마탐나 파타포이나 망람쩟 옌다바 야락트리바
0: 아두나 티바기 콩쩟다 마하우 땅바기 코랑바 아마디 보간바 쭘리 마하우샤 아두 아시니 나트라가 마두니 하이바 아두
1: 아승아만 우팔 와팔 루이나 타와이 판바 사나 우치에키 마호사 하이브시 락파다 바이오다이버시티 하이브시 총토락리
0: 바이오다이버시티 하이디바 아시막디 마칼 마틸기 사나 우치에키 아마디 팜비싱 마랑 카이나 팡부기 와람부 샴나 칸나리
1: 루이나 파링 나시다목 바이오다이버시티 호트스포트기 히람수 마퉁 인나리
0: Samna, biodiversity hotspot hairabadi, miyoibagi kutna tokhanba, kiningai oiraba pibam mayok na halliba, shanga ucheg amadi, pambi sing marang kaina pangliba mafam adubni haina lawweyai.
1: Malinda leiriba, biodiversity hotspot kuntra tarukki manungda, bharatta shupnagi marilai.
0: Makhoi adudi, Himaloi, Western Ghat, Indo-Varma Amadi Shandaleni
1: Manipur Si Biodiversity Hotspot Ani Haibadi Himalaya Amadi Indo-Varma Biodiversity Hotspot Ani Gi Samnaphamda Laibani
0: Maramashina Makhal Makha Kayagi Shanga Uche Pambi Makhal Amadi Makhal Mathilgi Umang Wamang Kaya Mafam Shida Chona Lady
1: Masidani Manipur bu thangai sengba sanale pak amani haibagi achobu iput oiribasi Samudra gi imaida gi meter chatret kamarfu dara wangliba latitude 23 degree 83 minute north dagi 25 degree 68 minute north amadi longitude 93 degree 3 minute east dagi 94 degree 78 minute east leiriba lamdam amani ekhoi gi manipur
0: Square kilometer, lishing kunganitoi, chahunga kuntare tamak chauba, Manipur picture of a show, Mahousa lairim bigi thaujal pangba, Mahousa gi pukai langai, chon laiba, lamdam ama oivana, hainaribani, Bharat ki manini, Bharat ki tampani, jewel of India ni haina.
1: Mahousa gi saklon de, chingthokpagi loibanairoi, Magi tampakta, Masing laknum draba thawai panba singna mahousagi kanglon namata hingneri
0: akoi baga loinana thawai panba kanglup amana atopa kanglup amagabu oiraba shu mapal tangnaduna amag amagagi mari shemgatnaduna mahousagi khal ngaktuna lakli
1: manipur da chauratna kharadang pallabata enjos pam makhal lising mari hidak lamthakki oiba pambi makhal lising amaga chani Urei makal chamanga, wa makal yankai manga, nga makal chamago humpu, chaba yaba pangi makal kuntamari, makal makha kayagi, uchek makal loinina, ato pathawai pan bakangluk kayasu pangle.
0: Kaina yanko mawong lauriba, korogi ahan bakungda famni chautok chariba manipur, Asang bachinglon mapal na kwenshili, mayayda, tampak amalayri. Makal mathil gipad amadi turil kayana, shingli nauri oiri.
1: Malim da ani sudraba, topa da gitop laba sangay. Tangba da gitang laba siroi lili, loinina, tomtin nga liba, juko lili gikaidong pam oiri.
0: Sagyeng mingshil oiri balok takpad, amadi, magi top top laba fumdina. Manung amadi mapal gilam koi basingbo, kutlam toy na kauriba asima, mahusana piramba yai amani.

나하루기 건질 따비리. 저태자리부터 오른발인기 복리 빨금이닛 니푸니 토이 따비닝 배시기 구돌다 굿모닝 마니폴 라이브 폰인 프로그램 탐저리 다우르마 시대의 크기 텔레폰 넘버 879-880-3293다 골드 오비럭투나 아밤바 펌세이싱 칸비로우

또래이 펄마시대기 아로이브 오이나 그돌떡 저리브 이세예시 미나 포크렐기 콘젤다 가이딤 이모네 세이링바 렌빌타운 하나 세이랑바 이세이니

0: 바보.
1: 아.
0: 가리엔 상사시게. 아이 통하다오네.
1: 아, 나시디. 이상한 통가다 우리 브로.
2: 시 항우르니. 아, 바분기 자님부터 좀 해비로. 아, 누가 멍능나 시시 레이리에도 하이로 케도르게. 어디다 자님들가 자님부터 아무 레이루나 봐.
0: 망은 강덕 우엔 야이빨레. 라포슬레. 우가비 아야이바 무강아 야이빨레. 라포타로슬레 나마라슬레. 아, 바붕나 마얌시드기 사비닝바 마 칸비로.
1: 헤크 항젤라 없슈 나오림니네 헤이사사.
0: 바붕 칸비라모 아이 아와타비코 엄바니 럭톡자루기게.
1: 아아아
3: 바붕.
1: 아
3: 아이 케텐 가도리 케이케이럭시게 하이디 삼푸사바야바 레이드나.
1: 아
3: 도르봇 데스쿠스 마이렌 콩드룸 베루 시 마야물레 시대기 바꾼다 밤도
1: 하이. 아이코네 낭기 시에용온다 라이릭 딱보다 오늘따 오래네. 이사나 비제 닝이도 이빠 이아이아이코
0: 이아이. 세 바봉게 아마 바비로 세 마야운기 수 마탕 마탕 아마.
2: 그다 이게 아마 비로.
1: 농시다 타이네디 현상 나비싱시에 맞담 레이람이 하와이 드락 하와이 무비기 맞담 벨렌드리 세보트기 맞담 호직디. 마땀 하이바만 레이트레 하오보디 카라와리 마하우디 카리 하이도노 이사사
0: 바보 연상 카리 통도이노
1: 아 숨도로 이사시디 라푸도 이롤로 우카비야마 헬로비로
0: 바봉시나 노모마타 하오이 하우디 하이디 시수 농하이디네
1: 야 나시디 하이라게 아도 하이보데네 나코이데도 와가다보도 아 이빠네 핵밤바디 타오카라 한타바 모로카라 한타바 나 코이다 베라 까르네드나 칸드나 이빠나 하이더브니네 아이기디 이사나 모록 타오야암바두 카직땅 짜라글 로이레다 이사사 삼풋 얌짜리다 아 나이코네 헤이 눈팀네 짜탁바 마땀두 나시디 나 코이머리 이빠가 뿐나 탁시 아 와카라 나 코이다 시나게 코이빠나 하이 하이 아 누파 나 코야니 차토 우럽스네 나시디 마탐 차나 한젤 오고
3: 아 코이 바봉 코이 바봉
0: 바봉아
1: 아
0: 바봉기 피가리가리 슈도이노 슈링에 대야 하우나나 바
1: 하이 하이 차차 아모르 파마텔레라 마로이다 슈기보 구이드리다이네
2: 바봉나 눈진 뿐지 하이리시 이보 기부 기부
1: 하이 하이 하이 기노 기노 노이데기 러우가다 벤나티에코 와 아칸 바수이 파 하이로 아, 나시게 사시디 하오레다 자 하오이고
0: 아이네 론바다부 하우타바 야우브라네 파부 야우라모이다 아이네 론바디 하우타바이 마웅니네 이시네 론바다수 하우티 하이바 야우라모이다 하이드수 케나바 얌라예 하우이 하우이 하이바 아마가 수하이 하이다바도 하우바와리 하이니
1: 예예예 아이나 가다레기 실랑크랑마 하이루시다 와, 마롬데 산나 도레네 사사노.
3: 예라, 바봉 그슈 칸나데다. 방강강 너브니.
2: 방강강 너브지다. 아참모르슈 카이놈디 야우라브라.
0: 바보, 사베와나테고. 연상슈 마락마락다. 나모 아토미나 토응아디 하위 하이바 헤헥 타이다.
2: 파리파리 허시. 시와지 독시. 아, 바봉나 카이노 신나게보.
1: 아이바 얌능아이레. 아도 하이바 낭슈 돈스나. 아, 파무니 제닝 제닝 레이버기 맞다우도부
3: 바붕 조바 핵대 현질이 아이고 그다 시엔도 이놈이
1: 헤헤

0: ನಮಃ ಅದು ಯಾಮ್ ನೋ ವಾಜರಕ್ಪನಿ ಕೋ ಐಂಗೊಂಡಗಿ ಮಾನ ಸಿಂಗ್ಬೆಹೇಲಿ ಮಥೌನಾಲೈ ದುಕಾನ್ ಫಂಬಗಿ ವಾಖಲ್ ಮಾನ ಪುಥೋಕ್ಪನಿ ದುಕಾನ್ ಫಂನಬ ಸೇಲ್ ನಮಾನ ಥೀರ್ ಯುಂ ಸಾಬಗಿ ವಾಖಲ್ ಮಾನ ಹುದುಇ ಅಮರೊಮ್ದ ನಮಾಸೆ ಮರಾಯ್ಬಕ್ ಥೀರವಿನಿ ಆಹ ಮಯುಂದಸು ಮಾನ ಮಸಾ ಅಹಲ್ ಲೈಬದು ಓಯ್ರುದನ ಮಮಾಗಿ ಆ ನಖೋಯ್ಗಿನ ಅಬೋಕ್ತುಗಿ ಮತ್ಯಂಗ್ ಪಾಂಗ್ಬ ಮಖಾ ತಾಬ ಮನಾವ್ ಮೌಪ ಹೋನರಕ್ಪ ಅವಾಬದ ನಿಥೆಂಗರಕ್ಪ ಅದುಗ ಅಶಿದ ಲಾಗಿಬ ಶಿದಸು ನಖೋಯ್ನ ಖರ ಖಂಹೌರೆದನ ನಮಾಗಿ ಮೋಂಗ ತೌದೋ ನಖೋಯ್ನ ಮಿರಕ್ ಖರ ಖರ ತಿಲ್ಲಿಬ ಥಬಕ್ ಅಮಮಂ ತೌಳಿಬ ನಮಾಗಿ ಮಪ್ಪಾನ್ದಗಿ ನಿನಹೈ ಚಾಸಾ ಲಂಥೋಯ್ ನಂಗ್ನ ಲಾಂಗ್ಫೈದ ಲೈರಿಕ್ ತಂಬ ಚತ್ಕನಿ ಹಾಯ್ಬದ ಇಪ್ಪಾದಿ ಸೇನ್ ಥೋಂಗಿ ಫಿವಂದು ಯಾಮ್ನ ಕೀಕಿ ಅದು ನಮಾನ ಥೌನಾಫನ ನಂಗು ಲಾಂಗ್ಫೈದ ಥಾಕಿವ ನೀನೆ
1: ಹೋಯ್ ಅಖೋಯ್ ಇಮಾಗಿದಿ ಐನ ಖಂಹೌಬಸು ಕಯಾಮ್ ಲೈದೆ ಪಬು
0: ಅದು ಮರಾಯ್ ಭಕ್ತಿವನ ತೋನ್ಸ್ಟಾನ ಥವಕ್ ತೌಬ ಇಮೌ ಥೋಯ್ನ ಲಾಕ್ಪದೋ ಥೆಂಗ್ನಕ್ಕಿದ್ರೆ ನಮಾ ಲೈಗಿದವಸಿ ಥವಾನ್ಗಿ ತರೆ ನಿಪ್ಪಾನ್ಬನಿ
2: ಪಬು ಖಂಗೆ ಪಬುಂಗ್ನ ಸಹಿ ಖುದಿಂಗಿ ಉಸೋ ಕಲಿದುದಿ
0: ಏಹೆ ಐ ಸಮಜಿಲ್ಲಗೆ ಐ ಲೈತವದನೆ ಐಚಾಸಾ ದಿನ್ ಉಸೋಪ್ ನುಂಸೋಪ್ ಕರಿಯಂ ಭಾವ ಕತ್ಕನು ಅದುವು ನಮಾಗಿದಿ ಶೋಯ್ಗನಕು
2: ಕೃಷ್ಣ ಪಬು ಐಕೋಯ್ ಲೈರಿಂ ಕೈ ಪಬುಂಗಿ ಸು ಕತ್ಕನಿ
1: ಕತ್ತದಿ ಕೈನು
3: ಅಸ್ ಕೈನೋದ ಕೈನೋ ಕೈನೋಂ ತೌರೆ ವಾರಿ ಜಿ ಒಂಧೋ ಒಂಧೋ ಪಂಗಾಕ್ತ ಕೈನೋಂ ಸಖಿ ತೌರೆ
0: ಮಸಿ ಸು ಮರು ನೀನೆ
3: ಪಬುಂಗ್ನ ವಾರಿ ಸಿನಬ ಹೈದುಬು ಅದುರವಾಮಿ
0: ಸೇ ಸೇ ಸೇ ಯಂ ನಮಾಗಿ ಸಂಗಾ ಓಶಿದ ಇಮೌ ವನಿದ ಸಿನನಬ ಖುದೋ ಅಸಿಗ ಲೈ ಮಸಾ ಅಸಿಗ ಸೇ ಮೌ ವನಿನ ಅಪಾಂಬದ ಖನರು ಸಿದ ಥಮ್ಮಗೆ ಕೋ ಸೇ
2: ಅಸ್ ಖುದೋ ಸೇ ಯಂ ನುಂಶಿಯೇ ಐ ಯಂ ಪಾಮಿ ಸಿ ಐನ ಲೌರೆ ಯಾರೋಯ್ ನಾ ಪಾಬುಂಗ್ಸು ಅಪಾಮ ಖಲ್ಲು ಹಾರಗ ಥೋಯ್ನಾಗಿ ಮಮಾಂಡ ಹೆಕ್ಕ ಥಮ್ಜಲಿ ಖುದೋಪ್ತೋ ಐ ಲೌಗೆ ಲೈಸಿನ ಇನಾವ್ಗೆ ಓಯು ಐನ ಹಾನ ಖಲ್ಲೆ ಇಸೆ ಖುದೋಪ್ಸೆ ಇಸೇಮದ ಸಾರುಯಿ ಸಾಬಗಿ ವಾದಿ ನಂಗೊಂದಸು ಸಾದೌ ಮಾಂದಿ ಪಿ ಎ
0: ಆ ನಖೋಯ ನೀದನೆ ಇಪ್ಪ ವಾಮ ಹೈಗೆ ಸಾಬ ಸಾದಬಗಿ ವಾದೋ ಥಮ್ಮು ಖುದೋಪ್ಸು ಸಿದೋಕನು ಲೈದುಸು ಸಿಂಥೋಕನು ನಮಾನಿ ಖನ್ನ ನುಂಸೀನ ಥಮ್ಮ ಹಯೇಂಗ್ ವಾಯ್ ನಖೋಯ್ನ ಅಮುಕ್ ನಸಾ ನಸು ನಮೌದ ಸಿನರಮು ಅದುಬುನೆ ನಮಾಗೈಗದಿ ಕಯಾಮ್ನ ನುಂಗಾಯ್ಕಿದೆ ಯುಂ ಸಿ ಲೊಯ್ಸಿನ್ನಬ ಹೊನ್ನಬದ ನಬೋಕ್ನ ಪಿರಂಬ ಹೈಕ್ರು ಪರೇಂಗ್ ಮಾಗಿ ಮಸಾಗಿ ಲಿಕ್ಚಾವ್ ಲಿಕ್ ಮಸ ಲೈ ಅಚೌಬ ಖುದೋಬ ಅಚೌಬ ಲೋಯ್ನ ಥುಗಾಯ್ರಗನೆ ಯುಂ ಮಸೆ ಲೊಯ್ಸಿನ್ಖ್ರಿಬನ್ ಅದುನನಿ ಇಪ್ಪಾನ ನಮಾಬು ಕಾವುಗನು ಅದನ್ನ ಹಾಯ್ರಿಪ್ಸೆ
1: ಮುನ್ನ ತಾವಂಗೆ ಸನಾಜೆ ಓನ್ ಓಂದನೆ ಮುಗಿಯೇನ ಲೈರಿ
2: ತಾಯೇ
0: ಯಾ ಯೇಂಗೋ ಸೆ ಲುಪ ತರಾಚರ್ಪಿ ಅಹುಂಸೆ ಇಖೋಯ್ಗಿ ದುಕಾನ್ಗಿ ಇಹಾನ ಹಾನ್ಬ ಖುಲಾಂಖಾಂಗ್ ಕೌಕಿಬ ಪೈಸಾದುನಿ ಚೇ ಯೋಂಬಸಿದ ನುಮಿಟ್ಕ ತಾಂಗ್ ಥಬಾನ್ಗದು ಈರಿವನಿ
2: ಎ ಶಿರಿ ಐ ಪೋಪ ಕುಯ್ದ್ರಿ
0: ಯಂಗೋಯ್ ಇಮೌಸಾ ಲೈಮಾಂಗ್ದ ಥಮ್ಜರಗ ನುಮಿಟ್ ಖುದಿಂಗಿ ನುಂಗ್ತಿಗಿ ದುಪ್ ಥಾಮಯಿ ಕಲಂಬನೆ ನಮಾದಿ ನಖೋಯ್ನಿ ಅಮ್ಮ ಪಾಯ್ರೋಕೋ ಆ ಇಪಾನ್ ಅಮ್ಮ ಪಾಯೋಳಗೆ ನಂಗಿ ನಂಗಿ ಕಾದ ಇಮೋಯ್ನುರ ಲಕ್ಷ್ಮೀರ ಮಮಾಂಗ್ದ ಥಮ್ಮೋ ನುಂಗ್ತಿಗಿ ಖುರಂಬದೋ ಯಾವಳು ನುಂಗಾಯ್ರಿವ ಸಿದಗಿ ಹೇನ ನುಂಗಾಯ್ಬ ವಾತ ಪಾದಬದು ನೀರೋನೆ ಚಾಸ
2: ಪಾಬು ಮೈಪ ಓ ಅಂತ ಖನಸೆ
1: ನಂಗ್ ಖನಜಿ ಹಾರಿದು ಖಂಗೇನೆ ಐ ಸಾಯಿ ಪಾಬುನ ಕನಾಗಿನೋ ಪುಯೇಂಗಿನಿ ಆಯ್ದನ ಲುಪಾ ಲಿಸಿಂಗ್ ಎಂ ಲೌಗಿದು ಅದು ನತ್ರ
2: ಗಸಿದ ನತೆ ಪುಯೇಂಗ್ ಹಾಯ್ಬಂಗೈ ಐಖೋಯ್ದದ ಐಖೋಯ್ದದ
1: ಸಿ ಅದು ಕೈಸು ಕಾಯ್ದಿ ಕೈನು ನುತಿಗೆ ಥಾ ಖುದಿಂಗಿ ಹಾಯ್ಬ ನತಿಯದನ ಲುಹೋಂ ಖೋಂಗ್ದೋಂ ನಾ ಹುಟ್ ನಾರೇಂಗ್ ಥಾದನ ಥಾ ಮದ ಮಂಗ ತರು ಹಾಯ್ರಸು ಪಬುಂಗ್ನ ಚಲಿಬ ಖುದಿಂಗ್ ಐಖೋಯ್ ಖುಲಂಗ್ ಲಂಬನಿ ಕೈನು ನೀ ಅಖೋಯ್ ಅನಿ ಲುಹೋಂಗ್ ಬಾ 샤기 까리 까라 이마 레기다 바 레이다나
2: 이스 아도 나나오 뻥센나 바 아시가 나나오 누피 하이싱비 아파사비 마 파이 아이코이 파티 하이나 바 로우토비 마코이 루홍바 마사 아니 반타바 나훗 바기디 타다비로
1: 신앙 이디 딸리 헤카슈나 따보 와시드네
2: 카슈나 따보 와나티
1: 아고낭 파미지 까리노 아도 하이로
2: 아이코이다기 루파 리싱 아마 라우키바 누밋 아얌바 아이나 숨히행이니 마코이나 루파 자훔 삼리기 nga 라이라니 nga 부 오이라디 아이 자 쿰팔리 오이라수 마나 둠 통크라니 마 파이 하이나바 nga 통가 바막타다 파붕기 아타우바 아마수 아무 압신레 아디다기 하누 바시나수 옌상 하윈 헤 가리 nga 노 통바 헤바가 마파 마파 하우레 하이라니
1: 거의 바붕지 파는 식모이닝머니 아도 쇼이밤디 레이리 시하이보다 시다 가이 강다밤 레이리
2: 아이나 한감 통바 하우라수 아이보 타나로 한감 하우바 오이라 말레 한감 시 하우이네 라푸 오이라 수 마이렐 오이라 수 파나 하우이네 라푸 하우바 오이라 말레 마이렐 하우바 오이라 말레 아디부 강메 띠 알루세 도이 말레 모록수 카르깔리
1: 호이데 미호이 바제 수마이네 카랑앙 카랄라오 아둠 시나기도린 아빠붕도 볼까 하고 있는 레기도 있는 상업다 세히타라 따라마가
2: 아니야 세히타라 따라가라 이미 나방아 뭐 아빠붕이 세바세 비와이 해변아띠 뭐하니 레미나라가 보 미생 미카이나 바 아이수 야야닌데 아이수 이마이 빠기 마사네 루나 떠오자라 이네 마수 이몽 아마다기 하오라 이네 마나 잉원다기 계속 햄포디세 마라이 박나 오자마 자마 오제럭 바이완
1: 호이니 호이니 호이니 아둠 낭나 빠미 시카리 노이니
2: 아사이 파우 소라 캉데 루홍 뭐 캉데 살루라가 아사포나 토이나다 삐르니 뿌잉나 에코이데기 마친데디 하이니 나시 호이나 테이 호이가 사미나로 체체
1: 이히 아도 아빠마 도 카리노데 슝아이 하이디니 낭주
2: 아이 아빠마세 아이 아빠마세 자쿰뚱아나바 에코이 뚱알라세
1: 자쿰 분바이제 오자 그럽자니 동안바디 망제 그럽자니꼬 다마싹 통거더부도 타카이 아마트 통임니 갸스다기 이싱다기 까리데 아시얌 오자 그럽자니다
2: 마시기 오자 바시디 네이브모아 깨슈나테세 미오이바세 북닝와 칸누아이바나 마루니 북닝와 칸누아이나바 센팅두나 하라우 구마행나리니
1: 아니
2: 센팅나 람코이바사나리니
1: 아니 마
2: is sakhum pun bagi mai blab ama thau thum khara thabak khai bo ama ko ma hadu dine ka sunati makhoi ga sakhum chum pulaba ai ana bo ora kani ko ana bo ora di haksang su wa ba sian su ting dori ni
1: ya kakni ngai amat te he yau di henang gi wa
2: kakni ngai yau da ba do han da di haru no na nau nu pa da hau do khanatabida ko ai khoi khanase ba moi pa na hai ba tal le da na ya na dre da na nang moi ga punja hore ai di numit phaba ma yenga ga i tom da tung han cha ra ni na sa sing boarding da gila asu ai ga chamin na ra ni
1: ngang bia tons na
3: Yambo,
1: I got them to love it. Toy out as you get.
3: Kay, I get.
2: Table, Karimatang.
1: So, could you do the pump? Was he, Louis? Amarum, lie, Edun.
2: Adubo, Tangai di Padrabani. I coin a haggadori was, eh? Nakoida, Babung, then white, a beginner tickle. Nasi hang, Natrasu, no, Madi, Madame Napur Agadabawani.
3: What on the meta? I be okay to get it, Tima.
2: No yam bung say, Hibangam dramale. I hate the hide again. Sakum say, I quite don't anarasi. Babunga, noina, aton manina.
1: Natimana, masakar pataminina. Upon buggy tabok toza, but awabama, wizeredo.
3: Scotty no ne hide, Babung of Yanning Gadrana. A dear, I know the Babungi warm tongue tardy.
2: Babungi wadine, Yanning as Yanning dressu. I lay in Kaidi in a queen as in the noun, seen in a punilla, you hurricane. I do higher than I want the di, Angahang and his sausile. Makoina, lang paidagi, boarding the gala at this, I come say, Muxaudorini. Mado, I want the poo with Hamangam the Bama Oidorini. 이나오 베마 못났다 남아이도 남기 사고빠기 모공도 아이 코이세 나시 해연세 동안들수 누우마디 소이드는 동안 나올라이라바니 나시 파즈나리가시다 잉나 리엠나 카이독나시 동안 자라바수 아이 코이나 바붕기 따오바야바 따오라카니다
4: 예 동안은 자나그라디 마두기 마타우따드레다 아이 코이나 감나바 호나제라니
0: 그리노네 모이나 강나리시오 망라 하네이보
4: 아이나 하이세
3: 스탑는 강운해 그리만 마신 비즈간 강강시 바붕따니까이노
4: 하이마 바붕나 따바 하리시부까이노 동안 자나라디 캉더워 둠레이래 아이코이디 이세모 호이나 빠암바도 아둠예 동안에 자바 하이바도 자나라시 하이라디 나시데기 헤트사르게 로이래 하이엥항시 누밋파바까이도 아스 까나다바 와티니
2: 와티까이도 파자만데 능나 사우리도 용기 할 아톤만의 꼰게다바니 하이바이 와로 다싱나가 모이다 하요 아이코이 아둠 꼰게 아할마나 사다나 부까이 암사니게
1: 하이 아코이나 꼬발라디에 노이네 민차티니 타이네데기 잣나비다 아톤바 아톤미나 아할라만 꼬네 꼬 노이네 꼬올라주이바 바붕기 타 타기 시행디 아코이 아둠 비로주 비라케
3: 예라 연봉 시행두디 까슈나테다 루리세
1: 루리세 까리노 하유네
3: 아스 꼬는강너를 시야래
2: 아코이 디네 나 신웅강다기 사라니 바붕도 꼬비로 야래 꼬
0: 마데디 까리슈나테 루리브시 까리노 왕마시기 마룸다 아이부 힝가다 우리브라 마시부 마땀나 뿌락파짜나비라 까나아드노 아이나 항루가다바 까나아나딕 파우쿰 비비가니 마시라네 아노우바 아원바기 파자바 하이브두부

0: 셀 크락크락 떠났디.
1: 응.
0: 아씨, 얌둥 진다봐 야로 있고.
1: 아씨, 넌기 미영씨에 얌참나 탑나 오베완이네 하.
0: 박이네디. 응, 마코이네 바본고원드라버네 하이드나 씻난 토크라가 셀 얌네 얌네 둥진거라가. 분식이마 메이드디 모이가 거기서 얌캐나라가 니꼬.
2: 하이, 아파사비. 까리노. 까리노 나는 강사 사이도 하. 까리노바.
0: 시마, 넌시마 딸리해. 미기 몽마눙와리 사나버세 룸룸드나 헤드타이
2: 능이나 콘도 얌하우에 아보타이
3: 까이노네 몽앙네라 입시다
0: 아이시마가 테이붕오가 까다이드 노사키다이네 그럼 하이나 로나할라 이노 까르수 수망드 우디
4: 에헤 까르수 망드 타바 타다바 곤동 왕마다 타바 능 나통나띠
0: 아두디 아이코이나 까리잉앙네 기에세 로나 타비가 더버기 후라라가 생각해요
1: 아씨 야레세 야레세 야레 또또 오늘 목소리 듭살러 진짜 양봉 야레세 아이 와품도 부끄러게
5: 와품마마 하이비 와니는기도 마두더기 와마야마 랑랑랑진 아마 각자 대신 좋게 하이비 와니
1: 어두 강비리도 양파래
5: 능 하니기도 꽤나 하이니
1: 바봉세 아이 코이도 꼬리 아이드나 아이 코이도 로이나 사바 탁바 나부기 히다글랑 탁 보잉 사잉 얌붕 오이나 볼룸마마 꼬키부기 피범두디
2: 세세세 아테일라리 아테일라리 아파사비 세 능는에 아이 코이 다즈마니 바사토리니 하이도 까나나 하이 하 까나나 하이
0: 하이나바 야우드나 이나시나 따드나 아이슈네 이시호이기 아파바는 아이바 파우니 하이드나네 파우다 미리니 까이노
2: 와 샘도고 하이노 능는 바붕도 오닝이도 이시 회나 쳇빠디 바봉 부비데 아이코이디 바봉 부도리니 가이나 아두 타나바나트로 낭 하이도
5: 아두 와도 파레 모두 얌파
2: 파바나티에
5: 코리
2: 아이코이부 가다이데 카이동아이 타즈마니 마사케니 낭나 키게바 칸보 칸디 망다보 망디니 가다이데 기카나나 타리노 미삭토 카나노바 미삭토 카나노 하요
5: 낭주네 암터 칸동네 사전노 와니는 미삭토 라이테바 루리디 나나오니 파나 하리도 타브나트로 낭 하 바붕 잡아 탁방 엄드레 히닥 레이버 엄드레 하리자 시하는 데 갔는 지
1: 암다 레코 야로 엠보
5: 가리
1: 아이나 하이도 잡아 탁방 엄드레 가 가이도 디바 마두 디 하진 비노 마두 바붕 다르 거리 간도 이노도 보
2: 아니 나당도 아이 코이드네 와안 다르 간노 다 시행나나 코이나 엄마로 하르가 아이 코이나 신나는 바붕도 고원게
5: 파리 노이 좀 문나 가나고 아이 코이 좀 가나기게 하이행네 와립 롱너지 노인의 시밤이 해도 아코야 둠야
2: 아디바도 이야로 예 아두가네 아이코이나 타즈마니 버츠케니 하이리도 카나카나노 카나카나노 하이바도 하이드바 수야야로 이바
1: 시무한들레
2: 마친 티비 누피라 마친 테브누 파라 마캬셋케 카나노 하이로 오바
0: 이세마부 마캬셋 방암 가드라네
2: 남니 카나노 하이오니
0: 남니 코
2: 남니
0: 미색도 아타이 카남 떠나티 이세마가 이타이 붕오가나 로나 나한 강나버도 아이다 하오이 이때이 붕오기 카야 체피로다나 이제 마기수 나탄타 카야도 타다피로
2: 마시
1: 쳇 바라이니
2: 마치 마네 토호자지
5: 통을 론진기네 에이 낭나 통을 론진다나 야로이네 통항우네
3: 맨쪼위 피범세 로에다고 낭 따라보 우르바네트르네나 사나모싱나시길라나세 아이나 사바탁보기 마코이나 뻑탕나레네 아이 따방암드레 강바다와레 능아이나 사키바 용세 마코이기니네 야이 아이 마두수야이 아두부네멤초비 아이 용마시들레이방암나로 마라이 복 티라바 마사마모나 한네 영비드라바 아할싱길레이 펌드다 레이루라게 랩레 아이는 칼리버세 낭기 왕앙드라바 아이에 퍼샷담 파글앙시다 까람나 탄망가다 우리바나 아두가 까람나 수뿌우가니 마코이 마야암드기 랍톡키바 낭기디 나라이벅 파라버니 꼬맴쪼비 아이디 응시에스막 잘라게 랩레 맴쪼비

0: 언제 수시업 레인 해?
1: 딸이 브로 폴라 에 폰진 더 파이비요.
0: 아이 나 좀 더 파이 되나?
1: 아이 곧 타도 보야 더 봐. 더 보면 더 올라이래.
0: 에이 손도 타도 보야 더 보면 좀 실력 강시다가 나노 떠오르시나. 에이 바붕이네. 바붕어 까이들래 이게.
2: 이빠 올 에즈 홈어머 들래이래. 아 나 거의 가리슈는 사티가 누고
0: 가다이 홈도 너 아이라키에 봐 바봉이 와칸도 야로 있고 아이레이리 가다이도 너 밤다 하이비오 봐
2: 아이 하이라로 아도가 이빠 와 아마가 하이게 이빠 하부 티락라간
0: 바봉
2: 가리군바 나 코에나 티락라버수 이사싱기 닝바 까이라간
0: 바봉
2: 아이나 분시기 오이나 아이기 이빠기 이와이 콜라마타 나 코이드네 타한 닝드러버네
0: 나띠 바보 언와이 하이노 바보 가이노
2: 마하가 이가나 사비람바 유마드다 나 코이 농하이 날레우코 아 호직티 이빠 레이트러버니나 나 코이 아무 카나라가
0: 바보
2: 아이슈 마파마시다 농하이 방금나나 보호나라게
0: 나띠 나띠 바보
2: 나 얌바드 수하이오 이빠 담마게고
0: 바보 바보 바보 할로 할로
3: 할로 할로
2: 아 이거 또한 낭부 감독이 보기에
3: 누가지리 다중호이다 이산우파가 아무것도 고르기에는 타고보니 아도 타고 신바다 락배핵 남다와 하이너벌레 사희군차 타복군차 사희군포 타복군포 하이브도 핵다래
2: 아도 보네 이보톤 미호이버시 낭아이기 와 낫다보다 쿠다키 야암나까나가다바 모호이러부디 아따 야신바마야암도 로이나 훈독나람이버니냐 하
3: 아, 좀 많이 다용어. 아, 다용어 인콜세 마치에 아마 이보돈 넘어는 비계가 갈리가 하는 뒤에 아이 코닥 다용어기 망들 렙러 도립니.
2: 아, 아이 코네 아이 코네. 아, 난기디 이사 이모가 가디 감도리.
3: 다용어 동미디 강대 나시 파우시 그래라 이모세야.
2: 아.
3: 많은 바람이나 이사는 봐서 어떤 바래. 이모우 파트레가디 사누파시 맘마가 아이코 이모우가 기말했다 내할했다나 알라이다나 아들아기 사누파나 아이 파트레 하르가도르니
2: 하르가도르니
3: 아이 맘마기 북신세 모우라가드 강이
2: 모우라트링아이다디 아 나 코에 코이세 파이에드나 칸저럼입니네 하 아도 보내 이거 또한
3: 아 따피
2: 맞어 아이기다 토에네
3: 거리
2: 아두나 아이 윰 타도
3: 거리 아이
2: All is home 맞아 아이 호적 레이데네 이거 또
3: 거리 눈이 달붕어 원통은 라이나 양은 앙시보
2: 아 아이가 마 코이가 디 학택나나 와함다 앙나버나띠 카나디 제나디 코이 마셀 카나바다 아이기 마롱기 카나바 제나바 마이마이 아이부 코닝럭타바 마두다이 또민 와함다 하람다나 융드드기 토레 에이보톤
3: 마 코이 까우디 락트라
2: 아 아이나 하나나 까우버 라카노 에드나 하이크라
3: 가리 하니 다용어 나나우 와칸네디 마코이 레이링에 다용어나 아둠나 또는 레게다버네띠 와인 상다다가 싹탁신 아테이티 펑펑 톡퍼신 비흥연이 괜히 나 들어가나 고 다섯번아 파트라 해라 마코이나 락잡아야버네 다용어
2: 아 호이 이보톤 와일 상다 짤라가부디 아이기 싹탁 마코이는 소이드는 비가니 아두부

당한저리바 이사이시가 로인다나 동안동안바 마디프리 필미세이 란톡쳐바 마당하시다로 신자리 아한보이나 당한저키바 이사이 하이나바도 좀데 필미드기 라세랑바 마마디 푸스바라니 아니 푸나석미나바 이사이니 사이링바 아봉와이 사이랑바 라훌블루 아니 슈보이나 당한저키바 이사이 낭로이리 필미드기 에제마이시나 마마디 푸스바라니 아니 푸나석미나바니 사이링바 달롱구루마움 사이랑바나 라훌블루 아홈 수보이나 타한자키베 이세이 셀피 낭 아이 필마시다기 아머지라마디 푸스파라니 아니 푸나삭미나바니 사이링바 아짓 닝토우자 사이랑바 아머짓 라우림밤 마리 수보이나 타한자키베 이세이 군도세 낭기니 필마시다기 알비나마디 슈르마 아니 푸나삭미나바니 사이링바 징카이톡 사이랑바나 나나우사골망 아로이보이나 타한자키베 이세이 Taru taru bi film asidagi. Eje maishna mama di pusparani ani punasak minabani sayrang ba somorjit. Amasung Roma yengkom sayrang bana Kim Irom.

골락 방아이 보이나 이세 이번 목도를 담자리 매양 분다 담이나시 다한자가 더리바 이세이시 마말 나이드바 타모이 필름다기 에제메시타마마디 푸스바라니 아니 분석미나바니 세이랭바 상기타농 세랑바나 아머짓 러렘범

0: 哎呀，小南菜吧，哎不给孩子弄西北吧，那还没开的白沙高些，俺娘的心里不乐的，我西北一步，没得没得表哥那表妹不呢呢，会呢，妈里没人得意的呢，没白沙嘴白沙呢，俺都没西北巴达了呢，没得没得不表哥那表妹不呢呢，我西北都给亏你发些，那还没开的给你，我西北看我弄西北吧。
1: Very nice dialogue。
0: 哎妈，
1: 我西北。ना कोई ना कोई नुपा आज भी नुशी तो ना कना नुशी नहीं है आयो I love my husband in this dark heaven
0: शिवजी चिती दे पोम दी पाव तो जानी को
1: है बेलेज कुंगंग की तो तुम पाव ही मिलन तों दे जम नहीं आराम भी आती इंग्लिश से पाम जा रहा I really speak
0: अरे शिवजी मिंग है नहीं
1: ये है ना नहीं नंगी तार बोल रहा नान मके नंग तारम दबसी नंगी रा मिगी रा मारा लम दिले रे
0: शिवजी क्यों आज दी
1: 참나이브니아두나이코네헤이넌부마시디에가리노미토토나야미끼나리면미드가라이다
0: 아시바지에이마네비뿌인차게토브니살로이토니
1: 아이나코이헤로이가리임레비다이네마드낭나마닝드나포마브나틸알로미니예므르시파제레다나
0: 마네팅을하고되기네아이네토게크라미시
1: 에아드나코이노시나모게나베와리니
0: 아마
1: 하야두나시불레이부디나시디
0: 아마닝고달랭고니
1: 야래야래거울누거울누거울누아아이마시라이브세나테이도파바이모호타마이마사도노노마촌자레타이마도기한게락보니아나테이부
0: 이몽들랭거니
1: 하이하고간뻔남들바네
0: 미사테셀레운타위누미타와야모르데포타드니포롱거니
1: 아아드데파나파르메셀로드베사이네데상우나바야레나
0: 야니예쉐바지기와시디
1: 아잠나하이보니하이아이코네카나놈상에쉐바마시부나마마리다
0: 이마잠을놓고가서놀
2: 이마이게퇴비이마라이예
0: 이마
2: 하이마따잉고
1: 비마
2: 따잉고술래비라미
1: 호이호이
2: 까도민비로보는따잉고
1: 예아이숨차토록보니아사마즈마상함디에파우타브도한개락보니아디비만가이타벅기아이도나나바한글락보라
2: 나띠아이사가와리엄사나진락세리비네따잉고이시
1: 에나마나서사나가다우아이도디미야또부리따부부디가리슈까이람로이
2: 코이따잉고
1: 아디와이디상가라게사마즈나레이디바마나힘리브가도다아이암르상우이게비
2: 마토토코이따잉고게파게시나니렉샘비요따잉고렉샘비요렉샘비요
0: 이마가샤르누카이타바키노
2: 헤이마라이브시아루바마기니아토바
0: 마카드야시보
2: 나나나피나론세툴레르미가샤토이바
0: 이마나이뿌잉사케도브니살로이토니아도카리하노카이타바키노
2: 나시마타야마사레다
0: 그이메타사이노케도게
2: 나부네토리바드나니야이마네앨범카가넘버스야로이티게나부네야다바타복테도톡바드기이마시토람빌레이트라바니나마로트리얍살로바코바호리인다와람파이몽도훈가다페사니스티케타비이마마타야마사레다
0: 아요케하니마노훈디페샤두보
2: 오루팔리싱가마카타니아도이사드기이마로바쿠도스카이토카레아도디비엠이마무차비르케다
0: 차비드슈야니이마네차비키미암레리이마기다가로비다이네피르로레카이노나이노파토롭사라바니토로팡이아이드는가세잉원들루팔리싱가훔시네라미
2: 헤마
0: 시루팔리싱가셀로르셀리싱가마니시
2: 이비엠아이사다니나이코니나코이고감도리게누아리브라니야
0: 야마이니디다
2: 칸디이마나하이가도바해부방그누싱우히마탐지아니티그레니히레호로레호로이마살레레호로로살레살레이마살레
0: 헤마
1: 비엠아나시에도테네드레마닝농토가해피잉무수우드레가우부수따드레이파샤닝에이파샤라게나시할라가네발아메네타무코
0: 하이시베지라고네드사케드누아이티아테네비마이코키게
1: 하이하이야레야레고드바수야레아리서구디나테이도사타닝야베니차둥칼롬비로
0: 아테네비마이코키게
1: 하이야레네헤낭모이히요톡보니다하이칼노시엔메암타르시디하이비마너유시엔메암타린헤카나기노네하이다네모낭모하이나마기르네헤라살라모도이마닝다는착나마니헤거리노네마코이나수야나하도도똥리시보거리까주노위여부
2: 자이마게타비이마비글로나까라미네나보오토버리마시헤타이고와타이고수레비르비드나
1: 호이이비마능보
2: 타이고에시아루보타범레베다기니야비에글로나까라헤시레레드나시야
1: 비보디레레니야
2: 타이고와나하클레비오코나선니야아루보타벌레허리알레부고타부고나살한자라마게
1: 안와이코니비엠능부이능부쉔가타우브라임니
2: 마아이부타하우라브라니야리다다한디다우디아이다이부고기파기시너니
1: 예거리는도리시고마시지
0: 바바
3: 아이디 바발락 부터 하우드리 아 마닝 논나 살링 아이다 마크리타 자오나 라푸드로 자니 하우드로 라우루 바니

0: 다람다 비리 베싱부 공간기 다람나 다람 녹세리 구름세리 시베 무수요 비락래
1: 허이 역저리 붕어
0: 팜팜랑 다링신 비시
1: 아니 파니 붕어
0: 시베 방아 시기 다람게를 받아
1: 하이비요
0: 마루 마랑다 아인기 외바 사나 강론 싱 아이바 와리 와다 예무수 담세리 아다 와한 바시디
1: 하이비요 붕어
0: 베나 아나 다미나시 삭비게 도리 베시다 톡솜 아보 메이테이니 삭비게 도리 베마타나시나 소라렐나 말렘나 꿈부기 마땅네 아도디 타미나시
1: 파니파니 봉어

아쉽나? 농토수라리라 시나 땀파이비 먹이 마까이 밤다 쉽나 흥락러버마 땀다 땀파지나 잉엉엉나 땀보이브 나람섯 코이모이브 나람섯 디캉다바나 아이브 뽀뽀뽀뽀 아이브 뽀뽀뽀뽀 마기 꿀로이 밍릴 흥리르가 나선노이브 꿀로이 밍릴 땅비오 하이브 고로농 도수라리라 시다 땀파이비엠나 숨나 하이도 나무 모이비디 람레람담 권토점 쿵강다 허로권 토렘바 허로권 토렘비 아니기 마돈 복사바 마몸랑레리비에마 땀파레이마 꼭제이 하이람레 하이리라가 살라이리엔 시드바시나 꿀로이 민가두디 파자크레다 하이람레하를 마밀라도 상트릭 상내 이행라가 마하길랑고이 생곤가루비에도 타오레 하이레르가 꼬로우탁다 까키바부 노마 노마 숨하우키바나 노마 꼬로우노밀라마다 땀파이비에마시나 마하키 뽕미나바니 간절이바 다보 후에도가 닝 더우뚜리인데 셀리 하이리에라가 렘레잉아 파리에라가 렘레잉아 파루시 하이드는 다보 후에도가 까이드는 로이로이로이로이 라꼬디 깨야하다가 닝 뒤잡아노 다보 후에도는 그럼 더위 마심 땀파보 잉래 잉래가 땀파기 마망 타리 하이리에라가 다보 후에 두는 마망 타르가 렘레잉아 파바두 꾸신 시리두 라이즈 뚜리엔 마눙다 담파이비 마디 까리노니 떠오리시고 다보 후이 나항나 람레 뚜리엔 두다 꿈리바디 까리마람기노 나시엠 담파나네 렘레잉아 파두립 신앙나 로이탄 토카두립이라 하이드나 담파가 다보 후에 두가 목회니세 내 학당 싱다 아폭단 너두나 레이링의 맞담 꼬록 탁탁이 꼬록 탁탁이 이브도우 소라리엘 마학나니 살라이렌 시더바나 살라이렌 시더바두나 꼬록 탁탁이 말리엠 레이드 랑고이 샹골 토리 하이리르금

아카시바니 인팔 상하이 진열대동 보무가 한에 따라 목체리 산덕체리바 FM 메가헤르츠 잠 어흠 다스밋 망아 하우직 다비르시 디스트릭 뉴스레터다 강북 비질라기 지티 에이바 에코기 강북 비질라기 파우미

허지금 목방제리바 SMS 세나 머리에다기 나보고 마네 다비락바니 아숨나 이브레이 유음다디 찻바 방다바 얌나 꾸이레 인팔다 숨레이바시다 유음다수 얌나 찻닝이 얌나 수도이나 닝싱락바 마담수 오이레 아두나 이사야마다 칸제게 하두나 이레이 다비닝두나 칸비락리바 이사야시 반담 엄마다 하리바 펄마스다기 케네디 쿠만기 콘젤다 아이코 얌붕나 세이랭바 Tony Ahibam Nasirang Baisaini, Adam Gay Say, Equigakashpani, and Falgitarum Tabiri Basinga, Punatami Narasi.

0: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1: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다 구딩게 아로이바 탕자 공간게 타우람다 산독자바.
0: Hello 공간 짤리바 다 시기오이나 락리바 준기 땅꾼따레 탕제 누밋 누미당 뿡따룩 미닛니후 공간게 타우람다 산독자게니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감조리비 히럼 머풍오이바 러로키 샘사바 Expert 오이나 랭신 비가다바 Dr. Songtham Robinson SMS Agronomy KVK Impal West.
1: Miyamna studio ki telephone number
0: 9362327078 call to biraktuna thoram asibu saru yabiyo. Hello Kungan.
1: Live phone in program.

너희도 이 맛도만이 각시나랍니다. 나 너희 아니나 사례 강동 파나 내 빨에 전화가시디 딴데라파 마 방금기 맘만 마부 아이고 다시나라네 아무것도 이해가 오래라 코이고 아무것도 이해가